아이고. 아이고. 와, 언더로 좋아하고 머리도 언더로 좋아하고 들로. 와, 오랑이로 바바르 비산 제능 시로 비소 몽꿀 싱 다디가틱 다야니 바라부 수리 고로 든토. 아유, 연 반전 구이 신 니깟 본.